0: Following are programs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of Greater Toronto. Opinions and views expressed here do not necessarily represent those of this station.
1: Now, the Korean program on AM 1430, CHKT, Fairchild Radio.
2: Please note that this is a repeat broadcast of a previously aired program. Any time-sensitive announcements cannot be deemed current. We hope you enjoy it.
3: 듣고 있나요? Radio 6.
4: 지친 그대, 꿈을 꾸어요. 여기는 라디오 식스입니다.
5: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아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 한인 라디오 방송 FM 96.1 라디오 식스입니다.
6: 디지털 시대의 색깔 있는 신문 코리안 뉴스. 바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내는 것, 내 주변을 보살피는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바른 사람을 위한 젊은 신문, 코리안 뉴스.
7: 뉴욕에서도, 포틀랜드에서도, 우리의 식탁에서도. 콩으로 만든 요리가 대세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내 몸도 지구도 건강해지니까.
8: 요즘은 이런 식.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바른 먹거리, 풀무원.
9: 안녕하십니까. 유아진입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BC주 내륙을 습격한 대형 산불로 2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피한 가운데 지역 농업의 핵심 인력인 이주 농장 노동자들이 대피 이후 또 다른 주거 위기에 몰렸습니다. 멕시코에서 온 노동자들이 긴급 대피소에 도착했지만 BC주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체류 기간이 단 이틀로 제한되면서 제도적 지원 차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밤 서머랜드와 피츠랜드 인근 산불이 폭발적으로 확산하면서 농장에서 과일 수확을 돕던 멕시코 출신 이주 노동자 47명이 긴급 대피길에 올랐습니다. 대피 과정에서 차량이 고장나 일부 노동자들이 걸어서 탈출을 시도하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가 통제돼 헬리콥터로 긴급 구조되는 등 1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주 노동자 센터와 현지 구조대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구출됐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여권 외에 개인 소지품조차 챙기지 못한 채 몸만 피신한 경우가 많았는데 대피소 측으로부터 BC주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긴급 대피소 이용이 최대 2박 3일로 제한되는 통보까지 받게 됐습니다. 이주 노동자 지원단체들은 인적 네트워크나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이들에게 재난 상황에서 주거 제한을 두는 것은 가혹한 처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BC주 정부는 임시 외국인 노동자도 긴급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체류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산불로 일자리를 잃고도 고용보험 혜택조차 받지 못해 모금 활동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BC주 농업 생태계를 떠받치는 필수 인력인 이주 노동자들이 재난 상황에서도 차별 없이 안전과 생계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정부와 연방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제도 보완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BC주 정부가 지속되는 고온건조한 날씨와 높은 산불 위험에 대응해 일부 지역의 공공토지 내 레저용 오프로드 차량 운행을 전격 금지했습니다. 차량 배기열이나 불씨로 인한 의도치 않은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위반 시 상당한 벌금과 함께 산불 진화 비용 전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BC주 정부는 지난 10일 월요일 정오를 기해 캠룹스, 사우스이스트 산불관리센터 전역을 비롯해 카리브 및 코스털 산불관리센터의 일부 지역에서 레저용 오프로드 차량 운행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건조한 초목에 오프로드 차량의 마찰열이나 불씨가 옮겨붙어 발생하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금지 대상에는 ATV, 오프로드 오토바이, 사이드바이사이드 등 레저용 전지형 차량이 포함됩니다. 다만 사유지나 국립공원, 긴급구조 차량, 농업 및 상업, 산업용으로 운행되는 생업목적의 차량은 예외 적용됩니다.

이번 운행금지 명령은 오는 10월 9일 정오까지 유지될 예정이나 기상여건 및 산불 위험도 변화에 따라 조기 철회되거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규정 위반 적발 시 최대 $1,150의 과태료 부과 티켓이 발부되며 해당 차량 운행으로 인해 실제 산불이 발화할 경우 법적 처벌과 별개로 산불 진화에 투입된 막대한 재반 비용 일체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순식간에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주정부의 최신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는 10월 17일 치러지는 밴쿠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 관련 정책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마운트 플레전트 지역의 AI 데이터 센터 건설안과 공립학교 학생 대상 AI 챗봇 계정 제공 문제를 둘러싸고 주요 정당들의 입장이 엄격한 규제와 적극적 활용으로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주 쟁점은 텔러스와 연방정부가 추진 중인 마운트 플레전트 및 다운타운 일대 AI 데이터 센터 건설입니다. 진보 선거인 연합, 즉 코프와 팀, 원시티는 소음과 대규모 전력, 용수 소비, 그리고 지역 환경 위험성을 지적하며 규제안 마련 및 공사 유예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밴쿠버 자유당의 카리말람 시장 후보 역시 주택난이 심각한 부지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현 시장 켄 심이 이끄는 여당 ABC 밴쿠버는 최근 원시티가 제출한 데이터 센터 규제 체계 마련 동의안을 시의회 다수 의석으로 부결시키며 사업 추진에 우호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공청회는 선거 이후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밴쿠버 교육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계정 배포 정책에 대해서도 시선이 엇갈립니다. 코프와 팀에서는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과 정신건강, 비판적 사고력 저하 문제를 이유로 추가 검토 전까지 AI 사용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원시티 또한 학생 보호를 위해서 AI 챗봇 사용 가능 연령을 10학년 이상으로 제한하는 등 안전장치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반면 녹색당과 밴쿠버 자유당은 무조건적인 금지보다는 학생들이 이미 AI를 접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교과 과정 내에서 윤리적이고 비판적인 활용법을 교육하는 선제적 감독체계가 필요하다는 전향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기술 혁신이 가져올 경제적 이점과 환경 인권적 위험성 사이에서 밴쿠버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이번 선거의 중요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BC주가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신규 규정을 시행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구독 서비스가 자동 갱신되면서 비용이 빠져나가거나 직원의 강압에 못 이겨 고가의 계약을 맺는 일을 막기 위한 BC주의 소비자 보호 신규 규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기업들의 사전 통지 의무화 그리고 계약 해지권 강화는 물론 냉난방기 등의 고압적 방문 판매와 대출 알선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BC주 법무부는 사업 관행 및 소비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8월 1일을 시작으로 시행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스트리밍, 식품 배달 등 늘어나는 정기 구독 서비스의 불투명한 자동 결제 폐단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새 규정에 따라 기업들은 60일 초과 구독 계약이 자동 갱신되기 전인 30일에서 60일 사이에 반드시 소비자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가 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갱신일 전후를 불문하고 수수료나 위약금 등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권리가 명확히 보장됩니다. 아울러 방문 판매 및 직접 판매 관행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됩니다. 냉난방기, 히트펌프, 정수기 등 고가의 가정용 설비에 대한 고압적인 방문 판매가 전면 금지되며 방문 판매 현장에서 소비자에게 대출이나 신용계약을 권유, 알선하는 행위 역시 약탈적 대출 방지를 위해 금지됩니다. 한편 주정부는 소비자 보호 2단계 조치로 내년 8월부터

0: 신용사기 예방제도를 시행합니다. 2027년부터는 주민 누구나 매달 무료로 본인의 신용보고서와 신용점수를 조회할 수 있게 되며 신원 도용 피해를 막기 위한 신용동결 및 보안경고 서비스도 비용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세부 내용은 BC주 정부 및 BC 소비자보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캐나다를 포함한 비자 면제국적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도입하려 했던 사전 여행허가 시스템, 즉 ETIAS의 시행을 또다시 연기했습니다. 명확한 새 시행 일자조차 제시되지 않으면서 캐나다인들은 당분간 추가 서류 신청이나 비용 부담 없이 기존 방식으로 유럽을 방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럽연합은 비자 없이 유럽 30개국을 방문하는 캐나다 등 비자 면제국 여행객들에게 적용하려 했던 유럽 여행정보 및 허가 시스템, 즉 ETIAS의 운영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생체 정보를 등록하는 입출국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의 기술적 문제와 공항 혼잡 문제 등으로 인해 일정이 다시 미뤄졌습니다. 유럽연합, 즉 EU 집행위원회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현재 ETIAS는 작동하지 않으며 어떠한 신청도 받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고 실제 운영이 시작되기 수개월 전에 구체적인 개시일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 및 전문가들은 시스템의 안정적 도입을 감안할 때 최소 내년 이후에나 가동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을 방문하는 캐나다 여행객들은 당분간 ETIAS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유효한 캐나다 여권만으로 기존처럼 180일 중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단 영국 방문 시에는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인 영국의 별도 전자여행 허가제, 즉 ETA가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제도가 시작되지 않은 지금 ETIAS 승인을 대행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무허가 사기 웹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반드시 공식 경로를 통해서만 최신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아진이었습니다.
1: 디지털 시대의 색깔 있는 신문 코리안 뉴스. 다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내는 것, 내 주변을 거슬리는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바른 사람을 위한 젊은 신문, 코리안 뉴스.
2: 뉴욕에서도, 포틀랜드에서도, 우리의 식탁에서도 콩으로 만든 요리가 대세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내 몸도 지구도 건강해지니까.
3: 요즘은 이런 식.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바른 먹거리, 풀무원.
4: Train for careers in digital marketing, living caregiver childcare, supply chain management, postgraduate nursing, and more. Study online or on campus at sclcedu.com.

여러분은 오늘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부터 확인하셨나요? 아니면 어제 생각했던 걱정부터 떠올리셨나요? 사실 하루의 시작은 어제의 끝맺음보다 더 중요할지 몰라요.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는 연습. 오늘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하루가 훨씬 더 부드럽게 흘러가겠지요. 여름의 끝자락, 하루를 더 멋있게 여는데 필요한 건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아주 작은 나의 돌봄일지도 모르겠네요. 자, 오늘의 첫 곡,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표현하는 아티스트죠. 제니의

Fierce, fiery, unapologetic. This is Aespa doing the dirty work. 세상을 휘저을 듯한 카리스마, 각 한 방에 각인이 되는 트랙입니다. 아스파가 부릅니다. Dirty Work.

A Gentle Rebirth, Hoping to be Wrapped in a Heartbreak. 이별 끝에서 다시 피어나는 시작의 이름, It's Mach 2, Starting with You.

Wickedly beautiful. The line between right and wrong never sounded so good. 선과 악, 그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뉴욕의 멜로디입니다. It's All Day Project, Wicked.